0: around.
1: 삼아!
2: 안테나!
3: 이마!
2: 나이벳!
3: 히토! 안테나!
4: Hey, it's Ava Max.
5: Yo, Jack Harlow.
6: Hey, I'm Shakira.
7: 히티 브레스 콤프로미소.